삼반 먹고 니까 허울에 하고 삐름덤 아이고 알록다이 삼아뿔 방벌럼 사랑은 꿈마이 두벌럼 하이깡나 성질 사벌럼 예나 군두어나

나하롤 기 콘젤 기 더럼 따비리 하우지 감옥 보나 따미나시 휘드롬 나오부이기 나이톰 콘젤다 에켄드라 텐 수바나 세링바 마니푸리 마타미세이

0: 바나.
1: 구도울 담주리 베이스 예수계로 인해나 봉포마스터 란톡잡아 굿모닝 마니불기 토럼 루신자리 타로마시 데사루기 아비키바마디 타로마시부 호우부데기나 로이부파우 타비두나 타와이 하피키바 뿜나막부 아동기 콩로이 닐스리 이스남나 타갓바 풍독자리

0: 뭐 능지 죽은 토로 죽는 걸 보이지. 나랑 인디 충립 이브리티 또씨 이리 하이라 가시 등레이르가 윤다한 유엔도군 가리 가문가지 엉떨리띠니 오이싱 돈이네 또시디 오오오 아 송기 마닝롱기 크라똥마 가리 크라 한것이도 이제 마시도 오늘 가문하게 몽시 주간청 내인데 도시 하이라 용품시주 아 마망놈들 내 그래 응? 야로 시 쇠들 나한테 몽툭 비게 그동들이 뭐 퐁퐁 샤고 뭐라 하면 시디 사는 자르고 투어뿐이나 뚝치수 양항에 뭐라 사범드가 사범드 타가 아 하이라 용품을 손을 상하게 그동안 그놈의 호텔에 있어. 오, 백현 볼록시들래. 아이씨, 마이씨 미디시리해. 아, 사마뜨그 보라 사바도 뿌리. 아마뜨그 비비비와.
1: 야니, 밤섬만 갔던 게신비.
0: 야니.
1: 나이네 리브 마이암시. 하나옹 때 비제키.
0: 예, 비비비비비.
1: 오, 세세이 봉어, 난길로에레세. 비 말해 사비, 난기는 시들래이래. 너고양이기네 알바양 카양 카등 다다르모 쿠라 쿠라디 솜도 있는 방비로 자가 땅가 솜도 탐자래 아 솜이디 장은 왜냐 다 해제라
0: 아 야야야 애기 니까 힘들 까이버리띠
1: 다시 아 뭐라 아수 시대라 이제래
0: 오오 파리 파리 파리 뭐라 아시
1: 마디 마디 마다 오카랑노 밤시다 그팀 블럭시도 보 이다 다스다나 한테 마나 이거 강용 기들하네 이거 능신용 기들하네
0: 아씨 농 수북이 잉바시나라 람바시나라 나트가 보라 하우바 히브나라 카리노 아씨 보라지 오노오나 하우그레보 그노 보라도 암타가 다들 비 아니고 아, 두두두두. 아, 저기 폴랑 지기 마타이롬네 야오리바 마나가 까바 파링 파링 삼나리바 데로마 사기 보라세. 이디네 미닝 아오비 하이게들 컹디 데로마 사기 보라세. 오노노 밤자그래.
1: 아, 호이. 시들라이저래.
0: 호이. 라니.

0: 색깔이와 글도 어둡게 없는 손털이 색깔이기노 하고 이모에 아이와 하게 와클세 누나인 행복할 수 없지
1: 마도 왜 도와라
0: 그리기
1: 날 행복이 누구라고 본 시실도다 레이나고 올라와이기 본 시실세 연신한 행들이
0: 그러니
1: 아이길래 모리바 본 시마대 크라시디 이닝 땀내 힝은 미로 날 행복
0: 세 아인 하이자바 아마 떠오르나 소이든 나비요
1: 마도 헨 크래 아우지티 오이 토포야르 오이 달렘바
0: 야로이 오이비 야바 야는 레이디 아니 가시디 능 앵고는 마다 가축 땅 비비요
1: 그리노 하이비리바도 뭐 달렘바 나테 야방아 보이 달렘바 수 아와밤다 타한닝데 아이기 앵비도나 아이부 칸타나바기 믿고 밤마땅 비비라로이드라 달렘바
0: 파레파레 아로이보 오이나 낭이 나팜다 에이나 하이세 낭가 에이오 우나보기 아야와 아마 카탕디 낭 행원드 비비요 이외 아이 하이엔기 눈틀뿡아니 다바마탐다네 에이 낭 뭐마 팜시다 러블라케 낭 에이웅 아이들은 레르무고
1: 그래
0: 라니 나시디 아이샤크라게
1: 아이 뭐 그리 하유 하이 바도

0: 찍만아. 루파, 락 양카에게 찍만아. 아저씨, 이게 민다. 루파, 락 양카에게 찍만아. 그리노, 그리노, 날이 한번 낭나 행운다. 행운다 땀비래 입어 코돌 씹어 그리노. 그리노 씹어. 누가 신학가리? 신학가리. 오, 시티. 시티.
1: 라니, 아이나 마름 보이라가 낭이 분식이 힝자름바 람비 까이텔리 호텔 파무도 또 은기오 오이나 토크를 말해라니 센톡 람비에 있더나 낭낭 까야 하다 와나 힝람거니 낭 아이부 와루가 눈고 하우크라바디 하우크래 아이나 비자크리바 센팜 카라아두나 낭기 힝나나비기 람비 아마 소이드나 신비드나 아와바까리노 강드나 누가 야이프나 렌바 오이비라 웃고
0: 나렌바
1: 라니 누파 톡나 방글 톡나 낭기 나띵 에이 야암나 방능키바니 아두부 아이코이 아니기 마락타 아왕무 징자오구 마팔 아마나 타투나 레이키바나 에이 우파이 레이키드레 아이 안옴보 포스팅 마팜마마 비르글레 하잉다기디 나학 아마디 누시르베 이름담마시 타도 아두나 아이 잘라가니
0: 그래 잘라가니 하이바
1: 아무 할락두나 낭이 우나바 팡락가니 하이바 이 타즈레 나시 우나키바 아두나 낭이 우나자바기 아로이바 미쿱 하이바도 오이르기다바 말이라니 라니 톡붕암나는 기크라바 랑라랑진 뿐크라바 로신팜 강키드라바 에코이 아니기 와리세 로신팜 아마디 나이드나 반카이 아마디 라현닝키바니 아두부 아로이브 라마이 오이키바나 이팜플레이키드레 마탕기 마폭 하이바 아마 레롬라바디 난 아이 분실에뿐 세민나봐 마푸 마나 토잔비고 오이르스도 꼬라니 나하피 달렘바
0: 달렘바

택점 금별네 콩바 바세야시가 로인나나 콘젤라마송 콘탕 산독자바 마당시달로 신자리 다음 산독도나 단자리바시 아가스만 인팔기 상하이 채널 되기니

마당가 다비라시 사나기 당벌 품다기 수레나마디 수스미다 아니 분나삭미나 바이세이마 이세이시기 사이링바나 강엠밤 가나샴 사이랑바 소리센점

그들기 아로이보이 단 다비레시 다농담바 품더기 이제 마시나마마디 술 마잔우 아니 분나 석미나 베이세이마 이세이 시기 세이랭바 나샤라이 세이랑바나 라홀 블루

만족리바 이세이생 아시가 로이나나 마니푸리 필름 세이 란톡차바 마당 아시다 로신저리 더럼산 독도나 단저리바시 아가스마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 되기니

0: 아두가 이마도 남들이 쓰는 비디오 비슷한 술래분이나 인천 놈의 권이 빠신 바이도디 미기 망도 퍼져로이네.
1: 아마 시다 마코이라 그래 술래디.
2: 바보.
3: 봉래. 봉송 냉장고.
1: 아 야래 야래.
4: 바보.
1: 아이마. 아이기 산우 비기 게임시 홍진 바보 할람들이네세. 하오네 하오네.
4: 라오 쟁어. 아무라오.
3: 냉장고로 봐.
1: 아 야래 야래 야래 야래. 이번에 봉옥이 서비스 복도다 노미니오인의 발음이 없이 능부 복비 이마긴
0: 주문이 봉
1: 능 이마도 레이키드라마 동다 능원 나무 꼬실라 먹이반
0: 주문이 봉
1: 나처럼 비임을 리시시오 능원이 아 마기디 하영 마기 루홍마 담다 까리까리는 오웅은 칼에 핵담 미크를 노리더나
4: 하
0: 호이 봉
4: 아두 바보 바보 나이도 부 아 싱박이라
1: 아 싱업닌 해
4: 싱박이야
1: 싱업닌이야
4: 빈승기 타타기 팡팡 토보드수 아이 커널로이 팡하다바나 드라이바
1: 모두 부는 먹도 야나베이 빠는 로이니 실름마버니네
4: 눈아이자이 됐고 아두부 야나베디니 미싱세 멀리땡기 컵니드나
1: 아이 나 코네 헤이 아 남궁어 시에 타벅이 조인 떡 내야비다이나
0: 아 바봉아이 짠나 무시함 사자름마니
1: 아 파레파레 타벅도 조인 떡 도우러 아두가 놈이다 마름도 아이 기대 했고이 도로 아, 아 이게 더벅 더럼시던 우리 축하를 야구들한테 감다우니 하.
0: 아, 바봉기 더벅 두 이코인은 여보다 해이거더라니 봐봐.
1: 그러기 하이더게니네 하.
0: 봐봐.
1: 생 동기 더벅이나 민원들로 인해 신의 도쿄식 반을 해야 밤디.
0: 봐봐.
1: 아 누가 난게 더벅기 뒷가림대 갈루누다. 아, 다음에게 무능다 노무님이 해가르가 노래더나.
0: 봐봐, 무지기 랭아기 비움시더부. 코인은 더벅 상내는 까다부시 우야거더라니 봐봐.
1: 헤이, 디렉터도 빠기 미니네.
4: 미니.
0: 양꼬문이.
1: 아, 에이, 바래 바래, 다 다복도 좋은 떡 돌아오고.
0: 왜 봐봐, 아, 아도 봐봐, 사이신 자르가.
1: 에이,
0: 능장 봐봐 기사가 통도
1: 군. 에이, 아이, 능장 잡아라이리. 아이, 재미오 너가 더라이리. 아, 맞다, 이제 땡기 다래. 아, 아이, 사람 못 돌아오게. 에이, 미마.
4: 봐봐.
1: 에이, 빠 여리고.
4: 아, 아도 봐봐, 자 땅을 슈타코.
1: 아이마, 미마. 아, 이 빠시 자가 못 탁트린 해.
4: 아이마.
1: 대비드 스나라 그니나 자가 아마 더 탁히드. 에이. 에이, 놈이 당 외름도.
0: 바봉.
1: 에이, 락파 가오니고.
0: 저희도 낙지.
1: 아이, 빠야오래, 빠야오래, 빠야오래.
4: 바봉, 좀 내하오라게.
0: 에이, 내렉터도 바봉님이네, 하렴니나.
4: 맞아.
0: 에이, 다 복시디, 야, 고마니네.
4: 고마니, 오이바.
0: 예. 와리샤랑이, 봉시디, 아이, 오미네.
4: 킹이 더 있어.
0: 에이, 난 홍도에 넘도, 에이, 잘라게고.
4: 따무야이.
0: 하드로기.
4: 바봉, 나오지, 따, 하렴보다. 가오니고.
0: 오이네. 아이, 우리 디즈니 리포스, 비라만 두 날라가니네. 낭더 토론토를 루실렐렐
4: 모네
0: 해실레고
4: 누나이게 동아 사브 윤바스 누나이버시고 거다이데 길로도 있노 산인바 탄인바 로이나 이닝덤레 옥산인의 사리도 천사님의 자리도 해봐 그나그나 딱 김사누네 천사도 넙넙 헥라우는 모래가 휘스키도 기땅 자우럽나 배 엄마 아니 땅 갓갓 라우는 싱실라가네 말이 이러기만 하오드디 아디다가 고가시나 아우핑 아우핑 그놈 할머니 할 수 있고 가나디 아시디 그이 바분다 하이크라가 옥사도 럭럭 나오는 거 홀랑게 아두가 휘스키두가 빠르가디 잡잔이부
1: จันตุมบีสังหอบสิงห์ตามอชอฮาเลนะมุกไกเลเกจันตุมบีมาวคุมวยได้มาวคุมดีเนมาวเฮกินะอังหอบนังนะนงเฮงานบะดะกี้คาวังกะมะกิไซคังนะมะไคซาตปะบะซะลุระกะ
4: 나북도 람락다나 나 티봉도 비싸나봐 미 징내면 나줘
1: 나한테 해
4: 이
1: 미 아이 타박쇼부 살룸이네
4: 살룸 아니
1: 이씨 아이 부코시 살포가 아이나

0: 들이야.
1: 남긴 놈아마도 이 놈이 따봐봐. 타방만 남도 쇼다네. 잡아마 따만 너친도 엄마가 빨리 가서 말라.
0: 해매가 님은 따봐.
1: 동래부터. 해 손님다만 눈빛이야.
0: 따리.
2: 아이 뭐 수인데 뭐는 삐가 있나?
1: 아니
2: 낭낭 낯진 말을 콧돔새 낭낭낭낭낭낭 수구야 낭 이씨 타고 이래봐 엉엉 오버 낭낭 이나 니는 아마 미까지 참문에 영어시 마시마 미치다네 콧돔 비싸네 마세 마세라 마세 찰나게 마세
0: 엄마
1: 전 돈비
0: 나만 더 비벼서 볼까 이노 팔을 봐서 팔을 봐서 마하가세 이나 먹이나 떼이니 마이 데이 거기 있잖아 비다 이용기 마워마나 마 떼이버 마땀다 끼인 한군이 있잖아 리바니
1: 마디 떡지
0: 이남마디 나 떼이버 마땀다 퍼 꼭대피 이꼽디니 이남마
1: 떡은
0: 어우바 미싱의 우크라가 이남마디 가리오이냐 큰 기다기
3: 이니뽀 크름자리
2: 앙앙나 나까리 칸게 헤드락바가 이니뽀가 사비리바니네
0: 이남마
2: 흠 유마스텔라이리바 엉엉 버시부까나노 요 아시아까리 마리부 토나다나 아이디 몽원다까도 바기 세세세세 꼭시 컴자들바 삼께 나불어 에 하이비게 따져 마 아세 남자 사젓 마판마랑 칸다비 남마 사벳 나비 이시나네 세일 카라기드 막 시타사나 아론 마니 빠까야 아마 마리 라이나루라가 유마사 세일라빠 마사 아 나빠 시카바드네 나마 시부 미까바드기 유마스다 부시 올라가네 욕비 탁비라키바 사우락 샹글레 하드나 마 시부 사가 이스기 미니 하라시러 사가 이스기 미니 하라시러 봐 나마 시기 람짓기 칼로르바디 이비마 낭 시수 사가 이스기 이어람로예
0: 나마
2: 시마도 하락라바니나 나 비라가도 찔리니 까리 퇴는 부터 사이노 석다 증지디 아이세 이징 보라마 땅짝게 하드나니 로시란 반해봐
0: 엄마
2: 살로예 또 토끼해봐 나 시기 떨울떨울 커디만다 아이 이마 아이가세 엄마 또 빠로예 또 토끼 살로예 아이
0: 아이 엄마
2: 상하로 빠가세 아이 타달라가네 아이 딱들을 시키게봐
0: 엄마 너 많이 더우고 누워
2: 타달라게 아이
0: 엄마
2: 아이 타달라게
0: 엄마
2: 아이마 까먹디 타달로 도박이 타다사로니 하이기 아속 안파사나 게르칸스도 봐 자똠 살로기게
0: 엄마
2: 하자해 어머니가 밀라미사 팜스다
1: 샌톰비
0: 나무저
1: 마우나 하이리도 아이씨 묵가나니 하이리도
0: 도무저 낭세 아이기 이북니
1: 마우나디야 이보 마통바람 강다바 마사니 까리기 하이리바
0: 아이코이보 다독두는 짜크라바 마하가도 아이코이보 바뽀삐람바 코이기 바북니 도무저 마시기 뉴삐야세 이암네 팥대비 뉴삐니 마시 마학디네 마니 마쿠마사 강다비 마탁 통보다네 그럼보 왕상왕간이 캉데비 뉴피니 따모죠 마시기 뉴피 팟데비 시간에 하이마 카이마나로노바 파리세 따모죠 아니 작로이라바니 싹두 잉마나 하라니 라 이모니 정은 싹다 통나바 따오르시바
1: 아 이씨 아닝데
0: 라오세 따모죠
1: 아 이씨 아닝데 바
0: 라오
1: 세 다도
0: 라오세
1: 아 이씨 아닝데 바 세 다도 바
0: 라오 하르가
1: 다도 바세 이마락 봉아이키시에바

0: 아두나 알파샵에 안방들에 가면 봐. 아두샨뚬비
1: 뭐죠?
0: 나 행덕이니 고려시 가봐도 그렇고 남긴 명자명이 빠샤주 나무송을 로이 비도이니 아두샨뚬비
1: 뭐죠?
0: 난가 고려시 다민나비 남긴 남아나비 마카라 가기 독자 런도니기 마사누 비도 마나 고려시 가봐 쿠딩기 뭐이기 빠봉는 웅띠이노밋 쿠딩기 까르다 하빠가 아둠 틀리 마나 콜레스 부도르가 타모송은 낭부 헥데닝 싱라이
1: 아무죠
0: 아이기 믿기 빛에

0: 뿐인생 나빠하게 간 것이야. 꼭 세상과에 숙여야 돼. 봐. 그야 듣고 이래. 마나 고친 클래스 여우블락 돼. 오늘가 퍼즈나 월이 사실 해보셔야 돼. 마지부. 아이나 따봐 도포는 빠가 강나볼래 해자로. 아이나 숙양농 시래가 마나도 마이가 떠오르면 돼. 봐. 아이 쇼는 빠하니까 이노. 스포한 목도 부터 오게다. 시떠오리 해보시. 시포원지 짜띠 해보시. 시포원지 짜띠 해보시. 시욕실라디네 콩고지 쌍띵토와 꼭 콩이 깝닌가 이거이.
1: 쨍땀 뽁비 이마기민카이 쏘라세이 따따따 당당당당당.

아름다움이 리버사카스 마님 파기 상가이 채널 드기니 허징아 신은 비당한 부디 하영 상가이 채널 덤자리버 토름생 삼락는 닉승자리 토름파리 닉승자버 핵로이버 글란톡사가니 나하룰리 콘젤 가스기 토름도 덤자리 커리어 가이던스 가스기 덤자리버 히럼나 엔테리어 디자이닝 하이버신다 커리어 모이나 토름마스드 사로자라스 코마리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노드로와리 사블란톡사가니 토름란톡피게 더버싱 가우리 하우범 아무디 빅토리아 누비당 뿡따룩 메니니 푸산옥사가니 공강기 토롬 가시기 토롬드 덤세리 헬로 공강 라이브 폰인 프로그램 가시기 덤세리 비히람나 마풍고이바 러우로키 샘사바 하이베시기 마땅드니 가시기 엑스퍼드 크리시 비겐 켄드라기 섭젝트 매터 스페셜리스트 독터 송탐 로빈 토롬 라투피크 더바 라이스롬 닐라산드라 가시기 누비당 뿡따룩 메니니 푸멍아 산옥사가니 어린간의 산옥사리바 radio serial kongthang kayani masigi tarasubatankak kasigi thoromda thamzari kanglai sanu mana ilasi dr ilangbam dinamani ki wari masadagi dr kundungbam gokulchandra singha radio lilawini thupani ilaputokpa adhikari mayum ki chandra sharma radio serial tahanjabu hekloi buka sanuksagani good evening manipur thoromasida adonda sms abadi whatsapp ta khandirak patawining besai mathang mathang oina ngasi thangsi numit oibana dewidang pung mapan manipuri da pau tahanjaru matung thamjari night melodies thoruna thupi ke dabasing thonoza minar vamadi kaksing tabam rite sharma dewidang pung tara tabam matam da tonga tongan basai sakpa singi khonjal da geet nanduk sagani

0: ꯑꯩꯈꯣꯏꯒꯤ ꯑꯔꯣꯏꯕ ꯃꯇꯝꯗ ꯍꯥꯞꯄꯅ ꯈꯣꯏꯕꯁꯤꯗ ꯍꯥꯞꯄꯅ ꯐꯕ꯭ꯔꯥ ꯍꯥꯏꯕꯗꯤ ꯅꯥꯄꯤ ꯍꯤꯗꯥꯛꯁꯤ ꯍꯥꯞꯄꯅ ꯐꯕ꯭ꯔꯥ ꯀꯥꯞꯄꯅ ꯐꯕ꯭ꯔꯥ ꯅꯠꯇ꯭ꯔꯒ ꯑꯩꯈꯣꯏꯒꯤ ꯍꯥꯟꯅ ꯃꯥꯡꯖꯧꯅꯅ ꯍꯥꯞꯄꯅ ꯐꯕ꯭ꯔꯥꯅ ꯍꯥꯏꯕ ꯍꯪꯕꯅꯤ ꯍꯪꯕꯤꯕꯅꯦꯕꯀꯣ
1: ꯍꯨꯜꯂꯝꯗꯥꯏꯒꯤꯁꯤꯗ
0: ꯑꯗꯣ ꯑꯩꯈꯣꯏꯒꯤ ꯃꯁꯤꯒꯤꯁꯤ ꯏꯐꯦꯛꯇꯤꯚ ꯑꯣꯏꯕ ꯍꯥꯏꯒꯗ꯭ꯔꯥ ꯑꯩꯈꯣꯏꯒꯤꯗꯤ ꯉꯁꯥꯏꯒꯤ ꯑꯔꯣꯏꯕ ꯈꯣꯏꯕ ꯂꯦꯕꯦꯂꯤꯡ ꯇꯧꯕꯗꯣ ꯑꯩꯈꯣꯏꯒꯤ ꯄꯥꯝꯐꯦꯜ ꯍꯨꯜꯂꯝꯗꯥꯏꯒꯤ ꯑꯔꯣꯏꯕꯗ ꯇꯧꯕ ꯃꯇꯝꯗꯨꯗ ꯑꯩꯈꯣꯏꯒꯤ ꯀꯩꯅꯣꯁꯤ ꯍꯧꯖꯤꯛꯀꯤ ꯑꯩꯈꯣꯏꯒꯤ ꯁꯥꯊꯤ ꯍꯥꯏꯔꯤꯕ ꯁꯦꯂꯦꯛꯇꯤꯚ ꯍꯔꯕꯤꯁꯥꯏꯠꯁꯦ ꯃꯁꯤ ꯑꯗꯨꯝ ꯀꯥꯞꯄꯤꯕ ꯌꯥꯏꯀꯣ ꯃꯁꯤ ꯀꯥꯞꯄꯤꯕꯒꯤ ꯆꯥꯡꯁꯤ ꯉꯁꯥꯏ 20 ꯒ꯭ꯔꯥꯝꯒꯨꯝꯕ ꯑꯩꯈꯣꯏꯒꯤ ꯁ꯭ꯄ꯭ꯔꯦꯌꯔ ꯑꯃꯗ 20 ꯒ꯭ꯔꯥꯝꯒꯨꯝꯕ ꯍꯥꯞꯄꯤꯒꯗꯕꯅꯤ ꯁꯪꯒꯝ ꯑꯃꯗ ꯑꯣꯏꯔꯒꯅ ꯑꯩꯈꯣꯏꯒꯤ ꯒ꯭ꯔꯥꯝ 40 ꯒꯨꯝꯕ 40 ꯒꯨꯝꯕꯁꯦ ꯆꯪꯉꯦꯕ ꯁꯪꯒꯝ ꯑꯃꯗ
1: ꯄꯦꯀꯦꯠ 4
0: ꯑꯗꯨꯒ ꯑꯩꯈꯣꯏꯅ ꯄꯣꯁ ꯏꯃꯔꯖꯦꯟꯁ ꯍꯥꯏꯕꯗꯤ ꯑꯩꯈꯣꯏꯅ ꯀꯔꯤꯒꯨꯝꯕ ꯉꯁꯥꯏꯒꯤ ꯅꯥꯄꯤ ꯍꯤꯗꯥꯛ ꯁꯥꯊꯤꯁꯦ ꯀꯔꯤꯒꯨꯝ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ꯗꯗꯅ ꯍꯥꯞꯍꯧꯗ꯭ꯔꯦꯅ ꯈꯜꯂꯒꯁꯦꯕ ꯑꯗꯨ ꯑꯣꯏꯇꯥꯔꯒꯗꯤ ꯉꯁꯥꯏꯒꯤ ꯑꯩꯈꯣꯏꯅ ꯄꯥꯝꯐꯦꯜ ꯍꯨꯟꯈ꯭ꯔꯕ ꯃꯇꯨꯡꯗ ꯅꯨꯃꯤꯠ 5-6ꯅꯤꯒꯤ ꯃꯅꯨꯡꯗ ꯑꯩꯈꯣꯏꯒꯤ 5-6ꯅꯤ ꯁꯨꯔꯛꯄ ꯃꯇꯨꯡꯁꯤꯗ ꯑꯩꯈꯣꯏꯅ ꯏꯁꯤꯡꯒꯤ ꯂꯦꯕꯦꯜꯁꯦ ꯑꯩꯈꯣꯏꯒꯤ ꯏꯁꯤꯡ ꯏꯟꯆꯤ 2-3 ꯂꯩꯔꯕ ꯁꯤꯀꯥꯟꯁꯤꯗ ꯑꯩꯈꯣꯏ ꯑꯃꯨꯛ ꯀꯥꯞꯄꯤꯕꯁꯨ ꯌꯥꯏꯌꯦꯕ ꯑꯗꯨꯒ ꯃꯥꯁꯦ ꯑꯩꯈꯣꯏꯅ ꯀꯌꯥꯝ ꯀꯨꯏꯅꯕ ꯃꯥꯒꯤ ꯏꯟꯇꯔꯕꯦꯜꯁꯦ ꯊꯝꯒꯗꯕꯅꯣ ꯍꯥꯏꯕ ꯃꯇꯝꯗ ꯑꯃꯨꯛ ꯈꯛꯇꯪ ꯀꯥꯞꯈ꯭ꯔꯕꯗꯤ ꯂꯣꯏꯒꯗꯕ ꯅꯠꯇꯦ ꯑꯗꯨꯕꯨ ꯃꯥꯁꯦ ꯑꯃꯨꯛ ꯍꯟꯅ ꯏꯐꯦꯛꯇꯤꯚ ꯑꯣꯏꯒꯦ ꯍꯥꯏꯒꯦ ꯇꯥꯔꯒꯗꯤ ꯑꯩꯈꯣꯏꯅ ꯌꯥꯝꯗ꯭ꯔꯕꯗ ꯅꯨꯃꯤꯠ 20-25ꯅꯤꯒꯤ ꯑꯩꯈꯣꯏꯒꯤ ꯏꯟꯇꯔꯕꯦꯜꯁꯤꯗ ꯀꯥꯞꯄꯤꯒꯗꯕꯅꯤ ꯑꯩꯈꯣꯏꯒꯤ ꯅꯨꯃꯤꯠ 50ꯐꯥꯎꯁꯦ ꯑꯩꯈꯣꯏꯒꯤ ꯁꯤꯐꯥꯎꯗ ꯑꯩꯈꯣꯏꯒꯤ ꯅꯥꯄꯤꯁꯦ ꯑꯩꯈꯣꯏꯒꯤ ꯂꯧꯐꯝꯁꯤꯗ ꯑꯩꯈꯣꯏꯒꯤ ꯅꯥꯄꯤꯁꯦ ꯂꯩꯍꯟꯗꯅꯕ ꯍꯣꯠꯅꯕꯤꯒꯗꯕꯅꯤ
1: ꯑꯗꯨꯒ ꯉꯁꯥꯏꯒꯤ ꯁꯤꯠ ꯁꯦꯂꯦꯛꯁꯟꯒꯤ ꯃꯇꯥꯡꯁꯦ ꯉꯁꯥꯏ ꯄꯥꯝꯐꯦꯜꯕ ꯑꯣꯏꯔꯣ ꯂꯧꯍꯣꯜ ꯍꯨꯟꯌꯦꯅ ꯈꯜꯂꯦ ꯑꯗꯨꯏꯗꯤ ꯀꯌꯥꯝ ꯆꯪꯕ ꯐꯥꯎꯗꯤꯒꯤ ꯆꯥꯡꯁꯦ ꯀꯃꯥꯏꯅ ꯇꯧꯕ
0: ꯑꯩꯈꯣꯏꯒꯤ ꯄꯥꯝꯐꯦꯟꯒꯤ ꯑꯣꯏꯔꯛꯄ ꯇꯥꯔꯒꯗꯤ ꯑꯩꯈꯣꯏꯒꯤ ꯐꯧꯗꯤꯁꯦ ꯃꯌꯥꯝꯅ ꯁꯤꯖꯤꯟꯅꯕ ꯃꯇꯝꯗꯗꯤ ꯌꯥꯝ ꯁꯤꯖꯤꯟꯅꯩ ꯑꯩꯈꯣꯏꯒꯤ ꯍꯨꯜꯂꯤꯕꯁꯤꯡꯁꯦ ꯀꯤꯂꯣ 10 ꯍꯨꯟꯕ ꯌꯥꯎꯏ 10ꯗꯒꯤ ꯍꯦꯟꯕ ꯍꯨꯟꯕꯁꯨ ꯌꯥꯎꯏꯀꯣ ꯑꯗꯨꯕꯨ ꯑꯩꯈꯣꯏꯒꯤ
1: ꯐꯣꯟ ꯑꯃ ꯇꯧꯔ ꯂꯧꯖꯔꯣ ꯑꯩꯈꯣꯏ ꯀꯦꯃꯦꯔꯥ ꯍꯜꯂꯣ
2: ꯍꯜꯂꯣ ꯁꯥꯔ
1: ꯍꯥꯏꯕꯤꯌꯨ ꯇꯥꯛꯄꯤꯌꯨ ꯀꯔꯤ ꯃꯤꯡ ꯂꯩꯐꯝ ꯍꯥꯏꯕꯤꯌꯨ
2: ꯁꯥꯔ ꯑꯩꯁꯤ ꯀꯩꯁꯥꯝ ꯄꯥꯠꯇꯤ ꯁꯨꯡꯊꯥꯝ ꯏꯕꯣ ꯌꯥꯝꯃꯅꯤ ꯑꯗꯣ ꯑꯩ ꯂꯧꯗꯤ ꯎꯖꯗꯦ ꯑꯗꯨ ꯑꯩ ꯌꯨꯝꯒꯤ ꯈꯨꯡꯒꯪ ꯊꯧꯔꯝꯁꯤꯗꯤ ꯌꯥꯝ ꯇꯣꯏꯅ ꯇꯥꯖꯩꯕ
1: ꯁꯥꯔ
2: ꯋꯥꯐꯝ ꯑꯝꯇꯪ ꯑꯩ ꯍꯪꯖꯒꯦ ꯌꯥꯅꯤꯀꯣ
1: ꯍꯣꯏ ꯌꯥꯅꯤ ꯌꯥꯅꯤ ꯍꯥꯏꯕꯤ
2: ꯁꯥꯔ ꯑꯩ ꯈꯪꯖꯅꯤꯡꯉꯤꯁꯦ ꯑꯩꯈꯣꯏꯒꯤ ꯃꯅꯥ ꯃꯁꯤꯡꯗꯗꯤ ꯑꯩꯈꯣꯏꯒꯤ ꯇꯤꯜꯍꯥꯛ ꯍꯤꯗꯥꯛꯁꯤ ꯀꯥ ꯍꯦꯟꯅ ꯍꯥꯞꯄꯒꯗꯤ ꯍꯦꯜ ꯍꯖꯥꯔ ꯑꯣꯏ ꯈꯣꯠꯂꯦꯅ ꯃꯌꯥꯝꯁꯤ ꯂꯣꯏ ꯑꯦꯋꯥꯔꯅꯦꯁ ꯂꯩꯖꯩꯌꯦꯕꯀꯣ ꯑꯗꯣ ꯑꯩꯈꯣꯏ ꯐꯧꯗꯗꯤ ꯃꯁꯤꯒꯤ ꯍꯥꯞꯅꯔꯤꯕ ꯀꯦꯃꯤꯀꯦꯜ ꯃꯌꯥꯝꯁꯤ ꯃꯁꯤ ꯆꯥꯡ ꯍꯦꯟꯅ ꯍꯥꯞꯆꯤꯟꯕ ꯑꯩꯈꯣꯏ ꯐꯥꯔꯃꯔꯁꯤꯡꯁꯤ ꯀꯌꯥꯝ ꯑꯦꯋꯥꯔꯅꯦꯁ ꯂꯩꯔꯕꯁꯤꯗꯗꯤ ꯑꯩꯈꯣꯏ ꯐꯧꯗ꯭ꯔꯒꯗꯤ ꯃꯁꯤ ꯀꯥꯏꯅ ꯑꯩꯈꯣꯏ ꯑꯦꯛꯁꯄꯥꯔꯠꯀꯤ ꯑꯌꯥꯕ ꯌꯥꯎꯗꯅ ꯃꯁꯤ ꯍꯥꯞꯆꯤꯟꯈꯤꯕ ꯇꯥꯔꯒꯗꯤ ꯑꯩꯈꯣꯏ ꯍꯛꯆꯥꯡꯗꯒꯗꯤ ꯐꯧꯗꯗꯤ ꯃꯁꯤ ꯊꯣꯡꯉꯥꯏ ꯂꯩꯇꯕ꯭ꯔꯥ ꯑꯗꯨꯒ ꯃꯅꯤꯄꯨꯔꯒꯤ ꯅꯠꯇ꯭ꯔꯒ ꯏꯟꯗꯤꯌꯥꯒꯤ ꯑꯣꯏꯅ ꯑꯣꯔꯒꯥꯅꯤꯛ ꯆꯦꯡꯒꯨꯝꯕꯗꯤ ꯑꯩꯈꯣꯏ ꯆꯥꯕ ꯀꯔꯥꯏꯗ ꯐꯪꯒꯅꯤ ꯁꯤꯗꯒ ꯈꯪꯖꯅꯤꯡꯉꯦ ꯑꯗꯨꯒ ꯑꯔꯣꯏꯕꯗ ꯁꯥꯔ ꯃꯅꯤꯄꯨꯔꯗ ꯌꯥꯝꯅ ꯆꯥꯅꯔꯤꯕ ꯑꯩꯈꯣꯏꯒꯤ ꯁꯨꯄꯔ ꯐꯥꯟ ꯌꯥꯎꯗ꯭ꯔꯒꯗꯤ ꯑꯦꯅꯤ ꯏꯅꯥꯛ ꯈꯨꯟꯕ ꯂꯥꯏꯔꯕ ꯁꯨꯄꯔ ꯐꯥꯟ ꯌꯥꯎꯗ꯭ꯔꯗꯤ ꯌꯥꯗ꯭ꯔ ꯃꯇꯝꯁꯤꯗ ꯁꯨꯄꯔ ꯐꯥꯟꯒꯤ ꯆꯦꯡ ꯕꯦꯔꯥꯏꯇꯤ ꯃꯈꯜꯁꯦ ꯃꯁꯤ ꯃꯅꯤꯄꯨꯔꯗ ꯌꯥꯝ ꯊꯥꯖꯅꯤꯡꯕ ꯑꯗꯨ ꯃꯁꯤꯒꯤ ꯑꯩꯈꯣꯏꯒꯤ ꯂꯩꯕꯥꯛ ꯌꯥꯎꯕ ꯆꯥꯟꯅꯗꯕ꯭ꯔ ꯍꯥꯏꯕꯁꯦ ꯑꯁꯤ ꯑꯦꯛꯁꯄꯥꯔꯠ ꯑꯝꯇꯪ ꯈꯨꯝꯕꯤꯕ ꯌꯥꯔꯒꯗꯤ ꯈꯨꯝꯕꯤꯔꯝꯅꯕ ꯑꯩ ꯅꯣꯂꯨꯛꯅ ꯍꯥꯏꯖꯔꯤ
1: ꯁꯥꯔ ꯍꯣꯏ ꯇꯣꯄꯤꯛꯇ ꯈꯤꯇꯪ ꯂꯩꯊꯣꯛꯑꯒꯁꯨ ꯑꯩꯈꯣꯏ ꯑꯦꯛꯁꯄꯥꯔꯠꯇꯒꯤ ꯄꯥꯎꯈꯨꯝ ꯇꯥꯃꯤꯟꯅꯁꯤ ꯀꯩ ꯑꯣꯖꯥ ꯏꯕꯨ ꯑꯃꯒꯤꯁꯤ ꯑꯩꯈꯣꯏꯃꯛ ꯀꯥꯞꯄꯤꯕ ꯇꯤꯜꯍꯥꯛ ꯍꯤꯗꯥꯛ ꯑꯗꯩ ꯄꯦꯁꯇꯤꯁꯥꯏꯠ ꯏꯟꯁꯦꯛꯇꯤꯁꯥꯏꯠ ꯃꯌꯥꯝꯁꯤ ꯑꯩꯈꯣꯏ ꯐꯧꯗ ꯁꯤꯖꯤꯟꯅꯔꯤꯁꯤ ꯃꯁꯤ ꯍꯛꯆꯥꯡꯗꯗꯤ ꯁꯣꯛꯇꯕ꯭ꯔꯥ ꯁꯤ ꯀꯃꯥꯏꯅ ꯇꯧꯒꯦ ꯃꯁꯤ ꯃꯥꯏꯁꯨ ꯋꯦꯇꯤꯡ ꯄꯦꯔꯠꯇꯤ ꯑꯃꯗꯤ ꯂꯩꯔꯝꯒꯅꯦꯅ ꯈꯟꯖꯩ ꯁꯤ ꯃꯊꯪꯗ ꯀꯃꯥꯏꯅ ꯇꯧꯋꯤ ꯑꯍꯥꯟꯕ ꯑꯣꯏꯅ ꯁꯦ ꯊꯝꯕꯤꯌꯨ
0: ꯑꯩꯈꯣꯏꯒꯤ ꯏꯍꯥꯟ ꯍꯥꯟꯕꯗ ꯑꯩꯅ ꯊꯝꯖꯅꯤꯡꯉꯤꯕꯁꯦ ꯑꯌꯥꯝꯕꯁꯦ ꯍꯥꯟꯅꯗꯒꯤ ꯑꯌꯥꯝꯕꯅ ꯀꯦꯃꯤꯀꯦꯜꯒꯤ ꯁꯤꯖꯤꯟꯅꯕꯁꯦ ꯑꯗꯨꯝ ꯍꯥꯟꯅ ꯍꯧꯈ꯭ꯔꯦ ꯑꯗꯨ ꯑꯣꯏꯔꯕ ꯇꯧꯕꯁꯨ ꯑꯩꯈꯣꯏꯒꯤ ꯍꯧꯖꯤꯛꯇ ꯏꯁꯥꯅ ꯍꯧꯖꯤꯛꯁꯤ ꯃꯌꯥꯝꯅ ꯍꯛꯆꯥꯡ ꯁꯣꯛꯄ ꯍꯥꯏꯕꯁꯤ ꯁꯨꯝ ꯇꯞꯅ ꯇꯞꯅ ꯑꯩꯈꯣꯏꯒꯤ ꯋꯥꯈꯟ ꯇꯥꯔꯛꯄꯒꯤ ꯇꯥꯔꯛꯑꯕꯅꯤꯅ ꯇꯥꯔꯛꯄ ꯍꯥꯏꯒꯗ꯭ꯔꯥ ꯁꯤꯅ ꯑꯩꯈꯣꯏꯅ ꯀꯩꯗꯧꯒꯦ ꯍꯥꯏꯕ ꯃꯇꯝꯗ ꯍꯧꯖꯤꯛ ꯑꯣꯔꯒꯥꯅꯤꯛꯁꯤ ꯑꯣꯏꯅ ꯃꯥꯏ ꯑꯣꯟꯁꯤꯟꯕꯅ ꯍꯥꯏꯕ ꯅꯠꯇ꯭ꯔꯒ ꯅꯦꯆꯔꯦꯜ ꯐꯥꯔꯃꯤꯡꯁꯤꯗ ꯍꯧꯖꯤꯛ ꯀꯟꯅ ꯇ꯭ꯔꯦꯟꯁꯤꯗ ꯑꯣꯏꯅ ꯆꯠꯂꯤꯀꯣ ꯑꯗꯨꯅ ꯌꯥꯔꯤꯒꯩꯗꯤ ꯑꯩꯈꯣꯏꯅ ꯑꯣꯔꯒꯥꯅꯤꯛꯀꯨꯝꯕ ꯑꯗꯒꯤ ꯅꯦꯆꯔꯦꯜ ꯐꯥꯔꯃꯤꯡꯗ ꯁꯤꯖꯤꯟꯅꯔꯤꯕꯁꯤꯡꯁꯤ ꯑꯣꯏꯅ ꯁꯤꯗ ꯑꯣꯏꯅ ꯁꯤꯖꯤꯟꯅꯕꯅ ꯐꯩ ꯑꯗꯨꯕꯨ ꯑꯩ ꯑꯣꯔꯒꯥꯅꯤꯛꯀꯤ ꯑꯣꯏꯅ ꯏꯍꯥꯟ ꯍꯥꯟꯕꯗ ꯉꯁꯥꯏꯒꯤ ꯇꯤꯜꯍꯥꯛ ꯍꯤꯗꯥꯛ ꯑꯩꯈꯣꯏꯒꯤ ꯀꯦꯃꯤꯀꯦꯜ ꯁꯤꯖꯤꯟꯅꯔꯤꯕꯁꯤꯒꯤꯗ ꯀꯔꯤ ꯀꯔꯤ ꯁꯨꯝ ꯑꯩꯈꯣꯏꯒꯤ ꯁꯤꯖꯤꯟꯅꯕ ꯌꯥꯒꯦ ꯍꯥꯏꯕ ꯃꯇꯝꯗ ꯉꯁꯥꯏ ꯑꯩꯅ ꯃꯃꯥꯡꯗꯁꯨ ꯍꯥꯏꯖꯈ꯭ꯔꯦ ꯑꯩꯈꯣꯏꯒꯤ ꯏꯍꯥꯟ ꯍꯥꯟꯕꯗ ꯈ꯭ꯋꯥꯏꯗꯒꯤ ꯏꯍꯥꯟ ꯍꯥꯟꯕ ꯃꯔꯨꯑꯣꯏꯕ ꯍꯧꯔꯛꯀꯗꯣꯔꯤꯕꯁꯤ ꯑꯩꯈꯣꯏꯅ ꯃꯅꯥ ꯃꯁꯤꯡꯕꯨ ꯑꯣꯏꯔꯁꯨ ꯌꯥꯝ ꯃꯅꯥ ꯃꯁꯤꯡꯕꯨ ꯑꯣꯏꯔꯁꯨ ꯐꯧꯕꯨ ꯑꯣꯏꯔꯁꯨ ꯑꯩꯈꯣꯏꯅ ꯏꯍꯥꯟ ꯍꯥꯟꯕꯗ ꯁꯤꯠ ꯇ꯭ꯔꯤꯠꯃꯦꯟ ꯍꯥꯏꯕꯁꯦ ꯅꯠꯇ꯭ꯔꯒ ꯁꯤꯠꯂꯤꯡ ꯇ꯭ꯔꯤꯠꯃꯦꯟ ꯅꯠꯇ꯭ꯔꯒ ꯅꯔꯁꯔꯤ ꯇ꯭ꯔꯤꯠꯃꯦꯟ ꯍꯥꯏꯕꯁꯤ ꯌꯥꯝ ꯗꯔꯀꯥꯔ ꯑꯣꯏ ꯀꯔꯤꯒꯤꯅꯣ ꯍꯥꯏꯕ ꯃꯇꯝꯗꯤ ꯑꯩꯈꯣꯏꯒꯤ ꯍꯧꯖꯤꯛꯁꯤ ꯊꯥꯏꯅꯒ ꯍꯧꯖꯤꯛꯀ ꯌꯥꯝ ꯃꯥꯟꯅꯗ꯭ꯔꯦ ꯀꯔꯤꯅꯣ ꯍꯥꯏꯕꯗꯤ ꯀ꯭ꯂꯥꯏꯃꯦꯠ ꯆꯦꯟꯖ ꯑꯏꯪ ꯑꯁꯥ ꯑꯣꯜꯂꯛꯄꯁꯦ ꯉꯍꯥꯛ ꯂꯩꯔꯒ ꯑꯃꯨꯛ ꯅꯨꯡꯁꯥ ꯁꯥꯏ ꯉꯍꯥꯛ ꯂꯩꯔꯒ ꯑꯃꯨꯛ ꯅꯣꯡ ꯇꯥꯏ ꯃꯁꯤꯅ ꯀꯔꯤꯗ ꯑꯀꯥꯏꯕ ꯂꯥꯛꯀꯦ ꯍꯥꯏꯕ ꯃꯇꯝꯗ ꯑꯩꯈꯣꯏꯒꯤ ꯍ꯭ꯌꯨꯃꯤꯗꯤꯇꯤꯗ ꯋꯥꯡꯈꯠꯂꯛꯏꯀꯣ ꯑꯩꯈꯣꯏꯒꯤ ꯏꯪꯏꯪꯒꯤ ꯆꯥꯡꯁꯤ ꯋꯥꯡꯈꯠꯂꯛꯏ ꯑꯣꯝꯁꯥꯛꯅꯕ ꯐꯥꯎꯏ ꯍꯛꯆꯥꯡꯗꯁꯨ ꯂꯩꯔꯤꯕꯁꯤꯡꯁꯤꯀꯣ ꯁꯤꯒꯤ ꯃꯇꯨꯡꯗ ꯑꯩꯈꯣꯏꯅ ꯅꯣꯡꯁꯦ ꯑꯃꯨꯛ hide aduna akoina kari to gode ge masidi ge kari maina ngak thok ge haib matam da ngasai ge akoi ge seat treatment natraga sitting treatment haib akoi ani akoi ge sidi ani sida akoi ge organic na tobai yai natraga chemical na tobai si yai si ani sima akoi ge ya ihan hamada akoina masila wi ga dobuni ani subadana ngasai ge akoi ge chemical mayam sinar bisi ge to akoina organic na sina bi ge hai taraga di ihan hamada aina ngasai ge sprayer akoi ge liter ama sida akoi ge 45 ml neem oil se akoi 1000 ppm bi sima lobi ba adegi akoi ge 750 ml cow urine se sima happy ba adegi stage dege aina ngasai sigi sima tobai yare adegi ani suba mana ngasai gi pambi sikhara masamu amuk phaglan ge haiba taraga di akoi na stage da kari mu hapa ya ge haiba matam da akoi na spare drum amada 45 neem oil sima happy raba adegi akoi gi bharmi wash ana akoi gi bharmi composting bagi akoi gi bharmi wash ana magi liquid amale bise magi 375 ml ma happy ba aduga 375 ml ma cow urine se lobi raga akoi gi yam dra bada 10 days ki interval sida kapi raga di masagi magi laina tina laina ta bagi su yam na hagar kono hantar bi rakani aduga akoi gi masasu phagal lakani ko aduga amaga so haijage akoi gi yellow sticky trap, blue sticky trap, and I know Hizabado. Masia Kogi, tin kang pari, but Mayam Singh Sugusu Magunda, Yam the Handa, but the Mating Pamba Moeba near the yellow blue sticky trap, say a Kogi, Pangam Zoyam the Hizag, Mayam, the yellow blue sticky trap, Hiraga, a Kogi cried the Pangaduna Kadoga, the Nopon, the requirement bazaar, so Pangi, Masika, the Supangi, Aduga, Kogi online, the Hosi, a Kogi order to Bakogi, Amazon Lady Bar, Snap, the Flipkart Lady, say. The Adum order to Viraga, a Kogi, Masigi, Kados, yellow sticky trap, the scene of
1: the Yam organic.
2: Maram go when you don't see Marie Mangan is together with that.
1: Karen Makali.
2: For Daram Powen is of the Rita.
1: Oh,
2: I do that quickly, Napi that was him of them Karinta Hatta Hitaba.
1: Mhm.
2: And the Kapsum the Kara Hova Padom Tarakun Lavasa.
1: Mhm. The Mikan is who grabs that big.
2: Forget the Kapsum is digging up a Pufan and a Kapung and whatever the Tarak. Simple beginning.
1: When we give the mechanic, so able to raise a story.
2: See, Tankun Marido in the Venetia.
1: Tankun Marite, Hokiba, Zigzun Gisigi, Rana, Vitare. Why 24? Was your Katum Karakangan Vitari Locomse?
2: Katum Karahogan was that.
1: Why, Punipan, see, Wangi Lobby of Rasinda, Tay, Maka.
2: Aduga Hari Hakukumba, Hora Tanava Matanga Sangan is that.
1: Why? Punipan Expatipakum Tavis. Kau ikut tuh mesti kadang ada sorok sih kadang kan bayi mac. Sila sahiti je tu mesti nak
0: bayar. Kau ikut habis ribas. Yam sumi ko. Kau ikut sahiti sih. Kau ikut post emergency hai tadi. Kau ikut zaki tang kun marida. Kun kaya kena losit pahuk di kan. Masih kun bigi bani na. Kau ikut nampit mangat teruk nih. Manung dawai bibat tar. Kau ikut tar agadi. Kau ikut kan masih tuh sahiti sih. Sih nak bayar. Aduga sahiti sih kau hari ba. Kau ikut systemic koigi selective herbicide se magi atopa tongan ba magi kanomas yawi ko magi di kapain toge haiba batam da asagi phau da sohandana koigi any atopa maru ma oibasing se magi mathau se koigi mathak tagi nataba koigi a makha lebak manung dagi koigi lebak kha si dagi magi kanungi
1: mayon
0: tholo pasi dagi hana mana manung dagi hana magi napi se hana handa han basi haure magi
1: kanu
0: halakatun
1: maton ton da bai
0: ta san san
1: Aduh, hagup nungup masih jom. Ayam mana luainya napi makal saya temu hatang mana sahiti sih kawan.
0: Sahiti sih.
1: Am dah honda pun kami.
0: Luainya mak ayam bah, koi gi mana apa apa hai tarik ko. Mana apa apa koi gi broad lip hai kedra koi sias pun. Ayam mesin apa?
1: Ayam mana napi makal saya temu.
0: Aduh, kami. Ayam aku kata hai jagi ke, tham jagi ke. Ngasai gi koi gi atau apa amat sebut mesin apa ya ko. Koi gi post emergency oit tarik di koi gi nomin goal hai dana ko. Koi gi masih na post emergency koi gi ayam sih na kedegi hai benda koi gi pamamada akhoi gi gram trying to makai chi sina bayai aduga sangamama gi oragana akhoi gi gram yang khai happy ga dawani ko aduga masigi akhoi nominee goal haibase oitara ga di akhoi na maasi kapa matam sida magi hidak se kapa matam sida akhoi gi ising yaudana 양드나 거기 신기시 톡 신기시 톡비라가 시톡비라가 거기 사기 노미니고 제 카피라보 마퉁다 노미 니니니디 거기 신기 합선 미로이다 보니 노미 니니기 마퉁다 뭐 신기 뭐 합선 비거든
1: 그럼 좀 신경 다 좀 담네
0: 아직 아마가 아마가 뭐 하이저를 키게 아 거기 비믹스 안 아마가 레이버고 포스트 이머전시 기온의 카파 거기 나피닥시야 거기나 마나가 마이토기 해도 거기기부디 마탐 마기드나 기탕 라이가 마탐도 얌드리고 합타 파드리고 아주가 거기 기탕 노밋 고마니게 오이바 오이타라가디 거기나 그노시 비믹스 시도 시는 바야 이거 거기 밤마마다 그라마니 거기 상가마 모이라가나 거기 그람니 판치 주시는 바야
1: 할로 할로
2: 할로
1: 어 할로 공공나비
2: 아이 공비래야 저거들이 뭐 공개사.
1: 아이 그리 강변이 봐서 하러 하비.
2: 아 냉천 내봐 가이 공내제 엑스파트기. 근데 강변이 또 그래.
1: 아이
2: 아 이게 로그람 원래 제이사. 아 마시 아직시 거기 담편 혼자 좀 혼전 그래. 근데 마판 님 혼전 그래 봐. 근데 마시 하는 진도 개인 뭐 아마도 하기 벌이 이제 아직이 다이버 당각시다 가리마 아 합바야 뭐 비카 마탄각다 되기 나피랑 쯤바 티라리다 도야바 마탐 마폼 마탐도 땅 아지 감전인바
1: 에 파니파네 엑스파트게 포럼 다비지 거기 우자 버럭케시 마이시 미드나이트스 묵수로 마네 팜펠론 크리시 마마세자 하 하폭트레 나테기 나피 닥싱 사이베 야바게 엑젝 마이 타이밍 하이타레 베셀도 우서 하폭도 보말레 마이소 하크드레 아이리 그러니까 그 요즘 하빠야비 타이밍시 역설라 그러 거 마이카리 피범
0: 아 거기 하르시 거기 방더버디기 여름바수야이 레이더버기 여름바수야이고 아도 거기나 마시다이시다 밤피엔 훈그라바마 뚱시다 거기나 하피 혹더버타고 오이타르가디 얌드라바다 거기나 누미따라 데이나 누미트랑 아니시기 마눙시다 거기나 나사기 하이리바 거기 유리아세 유리아세 거기 하빠야이 거기 그노시소 하빠야이 슈퍼지소 하빠야이 아데기 포타시소 하빠야이 시기 마탕제이 와파마 먹었다 탐저게 거기 유리아세 거기 거기 그노부지 바카보디 폴리 거기나 하프가도리바 아니야 하이자가도리스 노마야미 에브레스키 오냐 하이자가도니 코스웰티스키 마퉁이나 거기 유리아세 마기 그로세 하프든 노펌 노펌도기 마카폴리 아와파도기 그나고마마나 거기 상헨나 야오스레 아데가나고마 노펌마나 거기 하르스키든 마팜지키든 하울레버 왓포이네스레코 아도 거기 유리아세 카얌 하프가도노 하이베 마탐다 거기 상가마마다 거기 유리아세 킬로 니푸마리 하프가도보니 킬로 니푸마리 하파시 나사이기 야 함바 거기 아로이바 코이바 마탐시다 거기 마시 유리아세 땅카 홈통나 합가더니 킬로코니 토이 합가더니 아도 킬로코니 토이싱아 사이게 오자기 합하고더도 아도 킬로코니 토이시 아둠 합바야이 오지기 거기 누미 마판타라니 트랑아니 시부기 마눙시다 거기 코니 토이시 합바야이 아두기 마퉁다 거기 누미 콘트라니 수럽다 킬로 타라마 토이 마 합이가더니 아두가 누미 니푸망아니다 킬로 타라마 토이 마가 합이가더니
1: 아두가 니칼세
0: 사이 마탐시 아마이 마탐 우통살아 거기 마탐시 복도 합이가더니 아두가 아마가 탐자닝바 마나 나사기 유리아나 타바 아코기 포타세 포타세 아코기 가얌 합가도 보노 하이브도 마스 아코기 땅카 아니통나 하피가 도보네바 아코기 오자기 나사기 도 합하우드라바니나 나사기 포타세 아코이나 상감 아마다 기도 트라임판 하피 기도 트라임판시 아코기 땅카 아니통나 합거니 아두나 나사기 아로이 버코이보다 하피 호드라바니나 마시 아코기 기도 트라임 토이시 아둠노미 아코기 따라트랑 아니시 마눙시다 하피거니 아두가 레모리바 기도 타룩 아시 기도 타룩 아시나 아코기 numi nifu mangani shubata ngasagi akoi yuria kilo trama thoi ama hapado watpaduga sigi akoi gi jiki potaski kilo taruksi ga machi ani si to san minara ga masi akoi gi numi nifu mangani shubata saibi
1: hello no adego sagi super gi matang da di masi one time da hapna bagai me super gi matang di
0: ka super si akoi gi one time da hapka da uni su me ado akoi gi super si ma di ani chrak suba khoi bada adum hap ki ba yare akoi gi super si kayam hapka da bono hai bada akoi gi abres oina akoi gi kg humphuni to ji sanga ma da hapi ga da bun
1: be kam kar kalap phai sare hello adu sagi sang je kilo gari sanga ma da ti kilo kaya mu sang ni ngasai gi lawal wen hun gi hai taragadi ma ka ka ta bi sai maru chi re thai tare chiki sang si
0: akoi gi sai gi ihan hamba da akoi gi lohon hun bagi oi bata ragadi akoi gi ngasai gi akoi gi phaudi se akoi gi yamdra bada sangam ma da akoi na keji tara si hun bi do
1: pamphel
0: gi da oi bi ba taraga di akhoina hun bi ba matam da lobi ba matam da kg 3 nga logo da bun
1: ada ko lokham sem bagi sai hara pa gi usi puti matam pan bi ketang elaborate to analyze bata re lokham sem bata hara pa gi mo ada support sina usi karam kanda te gi pota surya sorakam ji usi apa na tasbih re habet santung na

0: 입안이다.
1: 가다니 가다니 까야드는 이응원이시. 아무도 미농부 아이기 덤없대 로라가 보레이니까이나 하이니 농부.
0: 마네 바붕 오자기 덤없 부럭리바니.
1: 아이 파래 아와 타비 시부디 파래네. 아도 아따 이시디.
0: 농사다 카라.
1: 아 나코 아무사나 아이와 망게 농부 라이카르다 모브라.
0: 띠엔파스니 바붕. 아둠 호비 호비 유마둠 판토아바 아두다기 아둠 톡라바 파부아 카리기노 카이토르게 파붕 항이두보
1: 아하하하 하이브 만바 오 하이와타 생능앙부두 따바다 라리 하이브 말바 아두다이 좀내심 항문이다 아이도 아이는 칸부르 좀이다나
0: 파붕 오자디 미 제스보 제스기 제스맨부 좀드바 야가드로 파붕아
1: 아이 낭디에 아이 자주에르미 하이피야 감도나 칸이 아무래야
0: 칸이다 아이나 루나 독자바 미기디 야나 칸이다
1: 아 오이름미 오직 부디네 타복되기 보타래 자히 따로 무수래 아이세 와이엔 하이바 아숨바 또보다 마밍자리
0: 로콜리스키 오자수 퀸 오이름미 하이바 칸이다 바보
1: 오이름미 오직 지금 말하고 담비루바 야우이 먹고 있는 거울 아가
0: 아두다 낫대 아마수 강이
1: 아 아까 아마 디카리 강이 봐
0: 미 바붕 오자디 박항 네 박항
1: 아아
0: 간팜 베첼러
1: 예문이지 예문이지 맛이 양양하시는 양이지 예문에 나 코어 무비야 와 망긴 해
0: 바붕
1: 난가 아쉽네 강도 없이 가야함 꾸이래
0: 판나 꾸이래 Pabung oza yauna na hoi mi manga punna punna waking sepado anaba amamampu pangakta amana nung chot payade hai amana nung chada chat payade hai anina uphul pakna de hai tobado na khoi manga na morning waking saluba halak pakuding thongkhong kai thelda aingon dagi pot laibadu dagi khangnarak pani
1: chumi ai khoi manga ni khoi manga ni
0: pabung ajadi ingbayadi haiduna hiang gai hogolak padagi di lakpoi lakta boi tawidana ngasi su nungsa yairaga tumami sini lairik page tawraga tumba soi den oiri neba
1: chumi
0: pabung thingese ai sat lagi
1: adu be ngoi Haying la hangchit la si hangam pere phajaba how good of do kar yolo
0: ko babung
1: ha nang babung din he champut chakal din he hangam pere champut ka alu ga yong chaka iron badu oire si ai no kwai di ju pamje di si ha majudi yemu samtruk maton ga hawai maton noi noi law badu ga laitangam khilla ga kotha badu di ha ina hatla iba hokdong no konglak pada khut ye asina maya do bo thadili ni nai jaw bi
0: ai koi kang legi mi aseng bani ne pabung oja dia
1: yes right you are right ai di kang legi mi aseng bani dai
0: pani pujara lagi pabu ai sat lagi pabu ai sat le
1: oi salo ai taha taha ni sa kene se bun si lan pamo si da ma na ta uri si ah ma sa su na ha ni ish karam thola ga ba

0: 아이 장자래 구름자리 자
1: 야래 야래 야래 콩 촉도는 가 구름도 야리네
0: 사 나한기도 소에이들 막기 로비라 마니샤
1: 아이 로에래 암 칼라
0: 세상 누아자래 사 아이
1: 아이 나이코 나이코 아이와 따코 난기 세상 로이나 먹도 시달 아이 시달 내라 참매 칼리브 미야두기 아이브 세로나 또 시 시미세
0: 사
1: 나코이나 밤이 버시 강래야 시기 자누니 나트라
0: 마니 사 니엄매 암도 바비르 나트라 사
1: 바레 아이 로이나 바레 로이나 칸네 니엄매 암 윰팜다 아무것수 유리기 멤버 아마다 아이베디 아이원데 비바 동고야바 삭디 유두수 아이 마약 셴네 세진 나라가
0: 아이
1: 누피 강래이 누피엄 칼레 자누 오세 허기막기 오이네디 아디라 티오이나 마탄타나 마사마키 분시나 마라이바까 란깐나 야네리비니
0: 얌 누아이자레 사 하잉막 앙은마다 미팅 아마 밤마가 아두막 라우톡사라니 사나 아와바마 고한비레 세 임블럽세 록신비 자차라게 사이 자차라
1: 아이고 하이 에 사트라 마데네 앙아오브 만트리샤 아루 타박 아마 와이에 남아디 로이크레 강레이 쟈누 바리마모 아피카쿠 까다이라 수이키가 되게 자오브나이 라이브클란테나리비 강레이 쟈누 아무레이 이파기 아무레이 나학부 까다이더노 까다이더 레이리바 하이브슈 아이 칸데 아두보 아이기 밑더디 나학 나라이버클란탱너리브도 우리에 뿡닝더 파우리 나학니 나학니 강레이기 아생무사누디 아생바 마마디 난기란탱에도 마땀 코디 먹다 마이 빠우

마얌수 SMS 타비로 WhatsApp 대칸비로 아동도 괴답이 비세싱 소이드는 토라무스 란톡세게 담즈리버 모바일 넘버 9863102016 아동도 따한자키버 라이브 기찬든 품스부 이사이 스부 칸비락바 SMS 아마가수 펑제이 타비락리버싱 하시나 사골통바 라이스럼 마칼레카이데기 수만 가위하이드나 하이비락바니 수만기 세이 따한자크레 바탕기 SMS 울로크세게